0: 용서해줄게.
1: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